0: it.
1: TBS EFM.
2: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수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게시보기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이용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appy Friday, everybody. Hope you're having a good time. Quite chilly, huh? Keep going님이 일교차가 크네요. 밤에는 제법 쌀쌀해서 보일러라도 켜야 하나 싶네요.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 There's a big temperature swing day and night, morning and evening, right? And keep going. We thought about the, you know, starting the boiler, turning up the heater. Huh? 와, 그런 날씨가 됐나요 벌써? 날씨는 가을가을 하네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 일교차가 장난이 아니네요. The temperature swing is really crazy over the past three or four days. And you, as you can see, I have my allergic rhinitis symptoms. You can hear it right over the radio, huh? 아, 또 알러지가 발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이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If you are hosting a show, pronunciation is really a sensitive matter, I guess. Enunciate, 뭔가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클리어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의. 최대한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평소에 말할 때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는 편이고 굉장히 흘리듯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I'm a type with not so clear pronunciation in my just you know speaking situation, normal personal person to person kind of speaking environment. I do not have a clear pronunciation. I felt like. 근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교정이 되었는데요. So as I started hosting this show, you know, I think my pronunciation has gotten much better. I'm not sure in personal settings. 물론 적어도 이제 방송할 때만은 발음이 상당히 많이 정확해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그래서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힘든 발음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words that are really challenging to pronounce. 정말 약간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하면서 아, 그 단어가 나오면 아, 저 단어 나왔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발음도 갑자기 버추얼하게 되고 그죠? Even it's all psychological, I think. Thing, I think. If I see a word that I have experience of, butchering in the past, I have this fear. Oh no, no, not again.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펠링하고 조금 많이 다른 단어들이죠. Kernel, C-O-L-O-N-E-L. 이걸 누가 kernel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콜로넬이죠, 콜로넬. 그죠? But you pronounce it kernel. 그 다음에 또 이제 R과 L의 조합은 참, 아, 너무 힘들죠. Rural. Rural. 시골. R-U-R-A-L. Rural. 지금도 안 되죠. Rural. 막, 우우, 막 그런 거 같죠. I guess the classic word that gives you trouble. Due to RL combination is a world. World. World는 이제 아까 FR 데이빗의 world하고 world 다르죠. World. How about a girl? Girl. Girl. Worldwide. 그죠? 또 garlic. Garlic. Garlic이라고 하면 되는데 garlic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는 가죠. 그죠? 왜냐하면 갈릭이란 단어는 없으니까. 근데 world인 경우에는 world란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you have to pronounce it right. World. 근데 garlic은 there's no like garlic. 갈릭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So you can just say garlic, right? How about literally? Literally. Literally. L이 두 번 나오고 또 R까지 섞여서 literally speaking. 저도 이게 확실히 정확히 안 돼. Literally speaking. I think if you...

pronounce T as in T, like the British style. I think it's better. Literally. 하지만 저는 이제 British는 아니니까 literally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음절 강세 때문에 헷갈린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Due to sort of a unique placement of accent in a word that gives you trouble sometimes. 제일 힘든 것, photography. Photograph. Photograph. 사진 하면 그냥 photograph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명사화가 되면은 photography, 사진, photography. 이 photography에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choreography, 이 안무를 choreography. 그러니까 the accent is on the O. 두 번째 음절. Photography, choreography. 또 힘든 게 cinematography. Cinematography. 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읽을 때는 괜찮죠, 제가. I have no, you know, problem, you know, if I put my mind to it. Photography, choreography, cinematography, right? 근데 이게 문장 중간에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그게 that movie features a great cinematography. 막 이렇게 액센트는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하기 힘든 영어 발음을 한번 그 두려움을 한번 마주하는 시간을 뭐 마주해봤자 제가 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어떻게 발음을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음 데이로 오늘 하죠. 발음 데이. The pronunciation day, English word pronunciation day as I declare today. 어떤 단어들이 발음하기 힘드신가요?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테리 펜더그라스의 곡인데요. Say It.

0: Say It 였습니다. Teddy Pendergrass. I guess that could be the theme song for today. Yes, Say It Loud. So I'm asking our kittenims, what are some, you know, hard to pronounce English words? 바로 보내주시네요. 2033님께서 itinerary. itinerary. itinerary. 여행 일정표. Show us your itinerary. I think I've been saying it all wrong. 저는 itinerary라고 항상 발음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네요.
1: Itinerary.
0: Itinerary.
1: Itinerary.
0: 영국식으로 볼까요?
1: Itinerary.
0: Itinerary. 아, itinerary군요. 계속 저는 itinerary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개지듯 발음해서 itinerary 이런 식으로 했었군요. itinerary, itinerary. 그러니까 니음하고 니은하고 니음 니은하고 리으라고 같이 올 때 itinerary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itinerary, itinerary. 같이 해볼까요? itinerary 빨리 하면 itinerary, itinerary. 와, 힘들다. 진짜. 2033님. 새싹이신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보내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더 답답해지신 건 아닌가. itinerary. 요즘에 이렇게 AI에 발음하는 법 알려줘 라고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itinerary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식은 보통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쳐봐요. 이거 발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한국식으로 알려줘요. So, itinerary. 좋은 거 배웠습니다. 2033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데, one of the words that people complain of is genre. Genre.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잖아요. 장르, 장르.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어요. genre. genre. genre. genr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어떤 거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인데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아 그렇게 읽는 거였구나. Speaking of itinerary. 문서로만 보고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는 단어. 막연히 마음속으로 이터널러리라고 하고 있었네요. Yes. I think we can share the sentiment. Itinerary. Itinerary. Thanks to 2034님 연습하게 됐네요. 아까 John Ra 있죠? John Ra 맞아요. John the point is Ra R-E가 라처럼 발음돼서 music genre Ra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Course입니다. All the love in the world.

0: 우리 크리스티나 PD님 모셔가지고 그 브리티시 스타일로 한번 저희 배워볼까요? And the one of the word that I mentioned in the intro, this is kind of a very traumatic word for me because I butchered it several times on air. 진짜 방송 중에 여러 번 제가 망친 발음이거든요. 얼마나 망쳤냐면 막 이 단어를 발음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웃음을 터뜨린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수의사인데요. Kind of a literary보다 한 몇 배 어려운 건데 veterinarian 수의사 veterinarian 정말 힘들죠. And again, if you pronounce it the British way, it's much easier. But it's those American, you know, pronunciation that you know treats T as L, veterinarian. 이렇게 하면 힘든 쉬운데 막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 있고 빨리 읽어야 될 때는 veterinarian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pet doctor, animal doctor 그렇게 대신해서 읽었던. 한번 미국식으로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그렇군요. Veterinarian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veterinarian이라고 하는데 영국식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영국식은 좀 약간 다소곳하게 얘기한 그런 게 있네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Veterinarian. 아, 참. 노래 듣고 올까요? 또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jewelry라고 하더라고요. Jewelry. 근데 제가 이 노래 단어에 이 폭탄을 계속 심어놨네요. 보니까 Jewelry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uperstar.

0: Jewelry 슈퍼스타였습니다. Jewelry. I think Jewelry 이거 참 힘든데요. Jewelry, Jewelry. How about the British way? Jewelry. Jewelry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I guess the correct way is jewelry.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얼리 그 걸그룹도 주얼리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그죠? Okay. How about this one? 7582님께서는 저는 vulnerability 이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수능 공부할 때 영어 지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이건 뭐냐 했고 읽어보려다가 이게 맞나 싶었네요. 뜻도 아직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상처받기 쉬운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이런 단어를 만들었나 싶었다는. 지금은 뭔지 감 잡았죠. 취약성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582님 says, I remember struggling with the words vulnerable and the vulnerability. I guess that L and N in two straight syllable, L and N, I came across them in an English passage while studying for the Korean SAT, and I remember thinking, what on earth is this word? Then I tried to pronounce it and thought, am I even saying this right? I still remember the definition, easily hurt, right? But, now I think I know, finally get the idea behind it as a 취약성, right?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라는 말씀이죠. Vulnerable, vulnerability. 한번 들어볼까요? Vulnerable. 그러니까 L 다음에 N이 오는 게 그게 참 힘든 거죠. Vulnerable.
1: Vulnerable.
0: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the British one. Vulnerable. 좋습니다. It's not too bad, right? 하지만 이제 수능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So there are, what you call a tongue twister, drills. Drills that make you say the difficult words in series to kind of... practice your pronunciation, kind of give you that agility with your, I guess, tongue, I guess. 그래서 R, L, 이 tongue twister 이제 훈련 드릴이 있거든요.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굉장히 쉽죠?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그 다음에, SH하고 S 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런 drill도 있습니다.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와 힘들다. How about TH?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TH가 그 번데기 발음이죠. 그죠? 발음 기호.

기도해서. 그게 참 힘들죠.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ed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왜냐면 that하고 they는 th가 아니라 그냥 d 발음이잖아요. 그죠? 와. 이 굉장히 멋진 drill인데요, 이거. How about F and P pronunciation drill?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와, 그다음에 7582님께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큰 공장장인가? 안 간 큰 공장장.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또 한글로 이제 한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that's another business. 그죠? 이 지금 영어도 힘든데 어? 한글까지 지금 하면은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이것도 힘든데 지금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힘드시죠?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3, 4부로 들어올게요. 마이클 잭슨. 또 하나 폭탄이 숨어있네요. Man in the Mirror.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You can send your text message to us at the shop 1013, shop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the song requests, shout-outs, and just random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Let us know how you are doing, and let us know where you're listening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아무런 어떤 feedback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since we didn't have the hump day English this week, I guess it is sort of a substitute study day today. Studying not the expression, but the pronunciation aspect of English language. 역시 참 이 발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방송하면서 이 영어 진행을 하면서 이 발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걸까? 어떻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But I think I'm getting it. I think I'm getting there. It's one of the biggest worries that I had, taking on this job as a host of the show, which is over 3 years ago already, was my pronunciation.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때 제가 이제 평소에 이 뭐 친구들과 가족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정확한 발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흘려 말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게 많은 부분 바뀌었다. For the better, I guess. 그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또 노력으로만 어떤 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I think to a certain degree, I think you can achieve it by sheer effort, but beyond a certain level, I think might require some, talent or some,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born with. 치아 구조나 뭐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s, 약간 발음 얘기 조금 쉬다가 바통 터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As you know, there is a rock festival going on down in Busan this weekend. 아주 부산 락 페스티벌도 아주 큰 락 페스티벌로 성장을 했죠. And I see a lot of great acts actually coming this weekend. One of the notable headliners is Megadeth. 와, 메가데스가 헤드라이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참 좋겠다. 정말 기다려 지겠다. 예매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데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ong is Trust.

A couple of tracks, Megadeth, Trust, and the Libertines. Song title was Don't Look Back Into the Sun. Actually, a couple of headliners for this Busan Rock Festival. 이번 주말 부산 Rock Festival의 그 헤드라이너 두 분, 두 밴드 연속으로 들려드렸는데, 와,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 think their lineup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year. 매년 굉장히 그 라인업이 좋아지는, 헤드라이너가 좋아지는 멋진 그런 록 페스티벌로 성장을 하고 있군요.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and maybe head into our 바통터치 segment for today. 뽀글린 같은 경우는 regarding our topic of, the challenges with pronunciation. 뽀글린 says, 이름이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이. 고유명사는 이 본인만의 발음도 있으니까요. I think the names are especially difficult to pronounce. Proper names can have their own unique pronunciation after all. 예를 들어서 Saoirse Ronan, S-A-O-I-R-S-E, R-O-N-A-N. 이 왜 Saoirse Ronan인지. 그다음에 Cillian Murphy, C-I-L-L-I-A-N Murphy가 왜 Cillian Murphy인지. Cillian이 아니고 말이죠. There are really weird cases of pronouncing certain names. I guess to each their own, it is their name. So however they want to pronounce it, it is up to them to decide, right? 하지만 사람들이 저 이름을 왜 저렇게 발음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or example, my name, EQ. Some people, in the States used to pronounce it just as ick because there's no capital Q kind of, some records would show like capital E and small letter Q, and then some would pronounce it as Ik Hwang, which is kind of not what I intended, right? 하지만 이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I guess, names are just very special cases, and you have to follow, what the owner of the name wants. 노래 듣고 와서 그럼 오늘 바통터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artist in the lineup for the Busan Rock Festival is 강산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Miss Tambourine입니다.

That was 매일매일 VOS connection made by 조국님. Thank you for that connection. Nice to hear VOS. Whenever I listen to a song by VOS, I also remember one of our former hosts at EFM. Oh, I love VOS. 라고 그러던 VOS인데, I love VOS라고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저희 그전 진행자분이 생각나는데, and also whenever I think of her, right? We think of the back. I think of the times when we had a full lineup of different programs and DJs. 당시에 TBS가 이제 EFM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때 많은 또 DJ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하던 또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Someday, I guess we'll have a full funding back, and so that we can have those DJs back. 다양한 DJ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까지 그때는 있었는데요. Someday we'll have those lineup of people back and go full strength. I think hopefully. 좋습니다. 마지막 연결곡은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My Everything 하면은 그 다음에 이을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죠. Talking about My Everything, that song naturally lead to 박정현's You Mean Everything to Me. 제 친구 유민이의 주제곡이었는데 유민이 잘 지내니라고 personal 메시지가 주셨는데 that was a theme song of my friend 유민. Hope you are doing well, 유민. 이렇게 personal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Thank you.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next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Foundation Day. 개천절 또 대체 휴무일이기 때문에 또 special program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Okay,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s a last connection made by 퇴근하는 프로도님 박정현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0: 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哦，周一到周六12到1点，固定 TBS 101电台，一定要记住。
0: Yeah!

0: 5번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빠.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0: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호박맨, Dr. Paper, 우리 반장님, Young Age, Mansborough, Happy Life Morning Group, Coco Morning Group, 우리 상매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모닝 그룹어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반가워요, 여러분들께.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Morning Groover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울려, 백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예방이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 겹 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뜨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at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코트는 진짜 새 것 같아요. 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2 times in a year.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옷 또 이렇게 여러분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Morning Groover, 썸머님 드림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 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꽤나 오래 가는 이 드림렌즈. 더 기술이 좋아졌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요즘엔 드림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nd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제 넘어갈까요?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Alright, morning viewers.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change in the weather these days, how it's chilly in the morning time, and how it's gotten a little hot during the day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utumn, everyone. There must be som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and try because of this nice changing weather.
2: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도듬지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약간 쌀쌀하면서 시원하고 쾌청한 날씨잖아요.
0: So weather's gotten really fresh these days.

So I think it's the perfect time for you to enjoy some outdoor activities or start something new, right? So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own bucket list, okay? 오늘은 버킷리스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ot about your life bucket list, of course. 여러분들의 인생 버킷리스트 이런 거안 궁금합니다. 그런 거 보내주지 마세요. 오늘은요.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이번 가을 꼭 이거 하고 말 거야. 나 이거 꼭 쟁취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time. Okay? 여러분들 소소한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수 있거든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So for me, my wish for this season is to go on picnic very often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저는 피크닉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글램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의자, 돗자리, 뭐 조명 등등 이런 걸좀 사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 만큼 좀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So, because I have started to buy some equipments for camping, not exactly camping, for glamping and going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딜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그동안 써머써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은혜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혜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 초등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아이들 명작 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 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는 이

자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Yep, you might as well read a lot of books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Oh, hello there, Subby Morning Groover. Leaving me a comment.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Subby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talking about our beautiful bucket list for this autumn season. 어떤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토 모닝 그룹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저는 체중 감량을 버킷으로 삼아 봅니다. 딱 3kg만요. 절주도 함께 말이지요. 이 좋은 날씨의 유혹에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So losing weight, 3 kg of your weight, and you're also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too. Although the weather is beautiful, you're going to restrict yourself a little bit to take care about yourself. So that's great. 이렇게 또 즐길 건 즐기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뭐 단순히 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체중 감량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talking about losing weight.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you would receive it once I say this. 되게 뭐좀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랐잖아요.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a lot of different kind of new people these days. 그냥 저한테 뭔가 인사말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마르셨다.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 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like I hones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렇게 뭔가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t respond. 근데 또 만약에 좀 살집이 있는 분에게는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른 사람한테는 항상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Then, like, what do I respond? 전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I'm supposed to respond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썸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좀 뭔가 기발한 대답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0: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 모닝 그루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평안하도록 또 응원해 주세요. 오늘 아침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moth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1: 여름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 것 같죠? 은근히 못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0: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1: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1: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0: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짱 Morning Groover, George Michael, One More Try.

right.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our Moonie Moonie True Moonie Morning Groove. Good morning. Okay, so I did ask you guys for an advice of what to respond when I hear the word, oh, Summer, you're so skinny. And a lot of you guys actually responded.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은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 힝 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 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썸머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na lie.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가을엔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서트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아서트 유니언 Think About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2: 생방송으로 오늘 문 활짝 열렸죠.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1: We always have our viewable radio available for you, so you can check that out on our YouTube live stream.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2: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1: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 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2: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1: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2: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1: Let's find out.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2: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1: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 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에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오케이 next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진짜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이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가을 버킷리스트는 가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곤해서 딸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마음에 10월달 안으로 야외에서 어제 서울 언박싱에서 소개시켜 주신 축제나 즐길거리에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에버랜드 땡! 그 자연농원이었죠, 과거에는. 네, 오픈런 해서 마감까지 한번 놀아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스러운 날씨.

예, 아침 10월 달이니 김동유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So since you didn't get to spend too much time with your daughte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and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떤 방식이든 딸아이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꼭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버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y. 여러분들 Bossy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One, two, let's go.

좋아요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유창이로 예습해요 Bossy vibe, okay? 뚜뚜뚜뚜뚜뚜 Bossy,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마이크에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한민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빡세요! 빡세! 빡세! 빡세요!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빡세 빡세 두두두두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도대체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티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그냥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실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deo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 해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 so,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Ooh, I love you so. 우리 모닝그룹들 오늘 어떤 스타일로 출근하시는지

0: 자,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1: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0: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우후!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왜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봄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봄바스틱 노래입니다 Like our 색상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What? What a jump! When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업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박은혜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the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되고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free.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인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날짜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Sams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Samsara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탕지박 라반 Samsara.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초롱장 모닝그루버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장님께서 좀 늦은 굿 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에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별초롱장 모닝그루버. 감사합니다. Marco Polo says, 아, 깜빡했다. 어제 12시 TBS FM 서울 언박싱 못 들었네요. 오늘 12시에 꼭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니에요. It's gonna be aired only on Thursdays. I know.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하는 거여가지고 네, 목요일 12시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TBS는 어떤 방송국입니까? 재방송의 방송국이죠? 너무 슬프게도. 토요일에 재방송이 돼요, 12시에. So if you have the chance to, take a listen to it on this Saturday for a rerun. 아니면 또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So a lot of staffs and other people from different departments, they are working really hard for this particular show. 라인업도 굉장히 좀 다음 주에는 신현준 씨 나와요. Do you know 기봉이? Do you know 신현준? Do you know 서울 명량시장? 이분께서 또 이제 서울 이야기 들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TBS에만 고정하세요. EFM 들었다가 FM도 들으셨다가 또 아침에는 모닝그룹을 드셨다가 예. Marco Polo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쉬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서나 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 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next Wednesday. 저희가 휴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수요일 생방송으로 돌아올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temperature swing is really crazy over the past 3 or 4 days. And you, as you can see, I have my allergic rhinitis symptoms. You can hear it right over the radio, huh? 아, 또 알러지가 발동해서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이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If you are hosting a show, pronunciation is really a sensitive matter, I guess. Enunciate, 뭔가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클리어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의. 최대한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평소에 말할 때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는 편이고 굉장히 흘리듯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I'm a type with not so clear pronunciation in my just you know speaking you know, situation, normal, you know, personal, person-to-person kind of speaking, you know, environment. I do not have a clear pronunciation, I felt like. 근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교정이 되었는데요. So as I started hosting this show, you know, I think my pronunciation has gotten much better. I'm not sure in personal settings. 물론 적어도 이제 방송할 때만은 발음이 상당히 많이 정확해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그래서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힘든 발음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words that are really challenging to pronounce. 정말 약간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하면서 아, 그 단어가 나오면 아, 저 단어 나왔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발음도 갑자기 버추얼하게 되고 그죠? Even that it's all psychological, I think. If I see a word that I have experience of, you know, butchering in the past, I have this fear. Oh no, no, not again.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펠링하고 조금 많이 다른 단어들이죠. Kernel, C-O-L-O-N-E-L. 이걸 누가 kernel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콜로넬이죠, 콜로넬. 그죠? But you pronounce it kernel. 그 다음에 또 이제 R과 L의 조합은 참, 아, 너무 힘들죠. Rural. Rural. 시골. R-U-R-A-L. Rural. 지금도 안 되죠. Rural. 막, 우우, 막 그런 거 같죠. I guess the classic word that gives you trouble. Due to RL combination is a world. World. World는 이제 아까 FR 데이빗의 world하고 world 다르죠. World. How about a girl? Girl. Girl. Worldwide. 그죠? 또 garlic. Garlic. Garlic이라고 하면 되는데 garlic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는 가죠. 그죠? 왜냐하면 갈릭이란 단어는 없으니까. 근데 world인 경우에는 world란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you have to pronounce it right. World. 근데 garlic은 there's no like 갈릭. 갈릭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So you can just say garlic, right? How about literally? Literally. Literally. L이 두 번 나오고 또 R까지 섞여서 literally speaking. 저도 이게 확실히 정확히 안 돼. Literally speaking. I think if you... pronounce T as in T, like the British style. I think it's better. Literally. 하지만 저는 이제 British는 아니니까 literally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음절 강세 때문에 헷갈린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Due to sort of a unique placement of accent in a word that gives you trouble sometimes. 제일 힘든 것, photography. Photograph. Photograph. 사진 하면 그냥 photograph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명사화가 되면은 photography. 사진. Photography. 이 photography에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choreography. 이 안무.

문장 중간에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그게 oh, that movie features a great cinematography 막 이렇게 액센트는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하기 힘든 영어 발음을 한번 그 두려움을 한번 마주하는 시간을 뭐 마주해봤자 제가 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어떻게 발음을 잘할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음 데이로 오늘 하죠. 발음 데이. The Pronunciation Day, English Word Pronunciation Day, as I declare today. 어떤 단어들이 발음하기 힘드신가요?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테리 펜더그라스의 곡인데요. Say It.

0: Say It 이었습니다. Teddy Pendergrass. I guess that could be the theme song for today. Yes, Say It Loud. So I'm asking our kittenims, what are some, you know, hard to pronounce English words? 아, 바로 보내주시네요. 2033님께서 itinerary. itinerary. I-T-I-N-E-R-A-R-Y. 여행 일정표. Show us your itinerary. I think I've been saying it all wrong. 저는 itinerary라고 항상 발음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네요.
1: Itinerary.
0: Itinerary.
1: Itinerary.
0: 영국식으로 볼까요?
1: Itinerary.
0: Itinerary. 아, itinerary군요. 계속 저는 itinerary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개지듯 발음해서 itinerary 이런 식으로 했었군요. itinerary, itinerary. 그러니까 니음하고 니은하고 니음 니은하고 리으라고 같이 올 때 itinerary 이게 힘드네요 진짜. itinerary, itinerary. 같이 해볼까요? itinerary. 빨리 하면 itinerary, itinerary. 와, 힘들다. 진짜. 2033님. 새싹이신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보내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더 답답해지신 건 아닌가. itinerary. 요즘에 이렇게 AI에 발음하는 법 알려줘라고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itinerary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식은 보통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쳐봐요. 이거 발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한국식으로 알려줘요. So, itinerary. 좋은 거 배웠습니다. 2033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데, one of the words that people complain of is genre. Genre.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잖아요. 장르, 장르.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어요. genre, genre, genre, genr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어떤 거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인데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아 그렇게 읽는 거였구나. Speaking of itinerary. 문서로만 보고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는 단어. 막연히 마음속으로 이터널러리라고 하고 있었네요. Yes. I think we can share the sentiment. Itinerary. Itinerary. Thanks to 2034님 연습하게 됐네요. 아까 John Ra 있죠? John Ra 맞아요. John the point is Ra R-E가 라처럼 발음돼서 music genre Ra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Chorus입니다. All the love in the world.

weekend, you will want to keep that in mind. There isn't much time left in the Asian Games schedule either. Today in the Aichi, Nagoya area, skies will start out clear before becoming increasingly cloudy. Temperatures will reach 29 degrees during the day. So unlike Korea, it will still feel quite hot there. That is the weather. So big temperature swings, and I guess temperature will probably get back to normal temperature after a couple of days, I guess. Hopefully, right? 좋습니다. We've been talking about those challenging words to pronounce. 아주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여쭤보고 있었었는데요. 보자. 제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Squirrel. Squirrel. 다람쥐.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 중에 발음이 꼬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sixth, S-I-X-T-H, 여섯 번째. Sixth,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제목도 Sixth Sense가 아니라 Sixth Sense라고 이렇게. Right. Sixth Sense. Squirrel. Squirrel. Squirrel. Squirrel isn't too bad, but you know, you get your, you could get your tongue twisted, you know, for sure. Yes. Sixth Sense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발음하려면 정말 힘들대요. 힘드네요, 그죠? Sixth Sense. But if you just say Sixth Sense, you know, people will understand. So, no problem there, right? 그 다음에 또 봅시다. Wisdom님께서는, 어릴 때 girl 한참 연습했던 적이 있어요. 혀가 바빠야 하는 발음이죠. 바비 브라운이었던가 노래 가사 중 girl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노래로 연습했었죠. 그리고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건 hierarchy예요. Hierarchy. 말할 때마다 눈치 보고 대충 한국 발음식으로 해요. Girl world. 정말 힘들죠. Girl. 저희 그 이정규 팀장님한테도 한번 off-air 때 여쭤봤는데 girl, world.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So I think one way to do it is girl, girl, girl 하고 er, girl 이렇게 하면 world도 world, world 이렇게 도움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Hierarchy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wisdom님. Right. Hierarchy. Hierarchy도 힘들지만 hierarchy의 그 형용사형 있죠. 그 힘 hierarchical. Hierarchical. 힘들죠,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단어. 그죠? 알려 주십시오. 어떤 단어가 힘든지. 계속 보내 주고 계신데. 피보 브라이슨과 또 르지나 벨. 예. World가 들어가는 노래죠. 들어볼까요? A whole new world.

0: 피보 브라이슨, 리지나 벨, A Whole New World. World. 죄송합니다. So I'm asking our kitchen names, what are some words that are that make you kind of think twice about the pronouncing that word. 그 단어가 나와 있으면 아유 그냥 읽지 말자 그냥. 8408님 주셨습니다 문자로. Literary 이게 어렵더라고요. Literary. The thing is, if you pronounce it the American way, which pronounce a T as a real, right? 이게 if you pronounce it the British way, it's kind of easier. Literary, still difficult, but easier than literary, right? Literary 하면은 이제 문학이란 뜻이죠, 문학에. But if you pronounce it the American way, literary. 아까 literally라고 말씀드렸죠, literally.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Literary 한번 들어볼까요?
1: Literary.
0: That's the American way.
1: Literary.
0: How about the British way?
1: Literary.
0: Yes, much better.
1: Literary.
0: Literary, huh? Yes. Let's go with the British way. I like the British way. 저 예전에 우리 크리스티나 PD님 모셔가지고 그 British 스타일로 한번 저희 배워볼까요? And the one of the word that I mentioned in the intro, this is kind of a very traumatic word for me because I butchered it several times on air. 진짜 방송 중에 여러 번 제가 망친 발음이거든요. 얼마나 망쳤냐면 막 이 단어를 발음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웃음을 터뜨린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수의사인데요. Kind of a literary보다 한 몇 배 어려운 건데 veterinarian. Veterinarian. 수의사. Veterinarian. 정말 힘들죠. And again, if you pronounce it the British way, it's much easier. But it's those American pronunciation that treats T as L. Veterinarian. 이렇게 하면 쉬운데 막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 있고 빨리 읽어야 될 때는 veterinarian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pet doctor, animal doctor 그렇게 대신해서 읽었던. 한번 미국식으로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veterinarian. 그렇군요. Veterinarian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veterinarian이라고 하는데 영국식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Veterinarian.
1: Veterinarian.
0: 영국식은 좀 약간 다소곳하게 얘기한 그런 게 있네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Veterinarian. Veterinarian. 아, 참. 노래 듣고 올까요? 또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jewelry라고 하더라고요. Jewelry. 근데 제가 이 노래 단어에 이 폭탄을 계속 심어놨네요. 보니까. Jewelry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uperstar.

네, I guess the correct way is jewelry.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얼리 그 걸그룹도 주얼리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그죠? Okay. How about this one? 7582님께서는 저는 vulnerable, vulnerable 아니면 vulnerability 이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수능 공부할 때 영어 지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이건 뭐냐 했고 읽어보려다가 이게 맞나 싶었네요. 뜻도 아직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상처받기 쉬운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이런 단어를 만들었나 싶었다는. 지금은 뭔지 감 잡았죠. 취약성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582님 says, I remember struggling with the words vulnerable. And the vulnerability, I guess that L and N, two straight, syllable, L and N, I came across them in an English passage while studying for the Korean SAT, and I remember thinking, what on earth is this word? Then I tried to pronounce it and thought, am I even saying this right? I still remember the definition, easily hurt, right? But, now I think I know, finally get the idea behind it, as a 취약성, right? 이렇게 했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라는 말씀이죠. Vulnerability. 한번 들어볼까요? Vulnerable. 그러니까 L 다음에 N이 오는 게 그게 참 힘든 거죠. Vulnerable.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the British one too. Vulnerable, vulnerable. 좋습니다. It's not too bad, right? 하지만 이제 수능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So there are what you call a tongue twister like drills that make you say the difficult words in series to kind of practice your pronunciation, kind of give you that agility with your, I guess, tongue, I guess. 그래서 R, L, 이 tongue twister 이제 훈련 드릴이 있거든요.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굉장히 쉽죠?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그다음에 SH하고 S 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런 드릴도 있습니다.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와, 힘들다. How about TH?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TH가 번데기 발음이죠. 그죠? 발음 기호에서. 그게 참 힘들죠.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ed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왜냐면 that 하고 they는 TH가 아니라 그냥 D 발음이잖아요. 그죠? 와. 이 굉장히 멋진 드릴인데요, 이거. How about F and P pronunciation drill?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와, 그다음에 7582님께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큰 공장장인가? 안간큰 공장장.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또 한글로 이제 한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that's another business. 그죠? 이 지금 영어도 힘든데 한글까지 지금. 하면은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이것도 힘든데 지금 그죠?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힘드시죠?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3, 4부로 돌아올게요. 마이클 잭슨 또 하나 폭탄이 숨어있네요. Man in the Mirror.

0: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and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You can send your text message to us at the #1013,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the song requests, shout outs, and just random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Let us know how you are doing and let us know where you're listening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아무런 어떤 feedback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since we didn't have the hump day English this week, I guess it is sort of a substitute study day today. Studying not the expression, but the, pronunciation aspect of English language.
1: 역시 참 이 발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방송하면서 이 영어 진행을 하면서 이 발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걸까? 어떻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But I think I'm getting there. It's one of the biggest worries that I had, taking on this job as a host of the show, which is over.

3 years ago already, was my pronunciation.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때 제가 이제 평소에 이 뭐 친구들과 가족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정확한 발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흘려 말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게 많은 부분 바뀌었다. For the better, I guess. 그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또 노력으로만 어떤 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I think to a certain degree, I think, you know, you can achieve it by sheer effort, but beyond a certain level, I think might require some, I don't know, talent or some, I don't know, I guess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born with. 치아 구조나 뭐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s, 약간 발음 얘기 조금 쉬다가 바통 터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As you know, there is a rock festival going on down in Busan this weekend. 아주 부산 락 페스티벌도 아주 큰 락 페스티벌로 성장을 했죠. And I see a lot of great acts actually coming this weekend. One of the notable headliners is Megadeth. 와, 메가데스가 헤드라이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참 좋겠다. 정말 기다려 지겠다. 예매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데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ong is Trust.

That was Mail Mail, VOS, connection made by 조국님. Thank you for that connection. Nice to hear VOS. Whenever I listen to a song by VOS, I also remember one of our former hosts at EFM. Oh, I love VOS! 라고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저희 그 전 진행자분이 생각나는데, and also when I think of the times when we had a full lineup of different programs and DJs, 당시에 TBSJ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하던 또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Someday I guess we'll back and so that we can have those DJs back. 다양한 DJ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까지 그때 line up of you know, people back and you know, go full strength, I think, hopefully. 좋습니다. 마지막 연결곡은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My Everything 하면은 그 다음에 이을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죠. Talking about 박정현에서 You Mean Everything to Me. 제 친구 유민이의 주제곡이었는데 유민이 잘 지내니라고 personal 메시지가 주셨는데 That was a theme song of my friend 유민. Hope you are doing well, 유민. 이렇게 personal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Thank you.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next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Foundation Day. 개천절 또 대체 휴무일이기 때문에 또 special program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Okay,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s a last connection made by 퇴근하는 프로도님 박정현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0: 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周一到周六12到1点固定 TBS 101.3，一定要记住。

0: 이렇게 지내.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 그 짝도 오일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2: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0: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1: 智慧首尔，

0: 허리
1: 차에 실을 거예요.
0: 차에 실을 거예요. 然后呢, 깃다, 다水
1: 기를 거예요.
0: 기를 거예요. 나 다水的话呢, 就是 물을
1: 기를
0: 기를
1: 거예요.
0: 거예요. 类似于这种呢，是那个呢，只要记得就可以了。这种正常的变化不是很多。
1: 对于大家来讲，大体上对将来时态怎样表述有一个了解了。那送上 NCR 육성재 带来的《不美无명괴롭힐 거예요》。

0: 선생님이 몇 시쯤 돌아오실까요?
1: 돌아오실 거예요. 大概2点左右会回来。
0: 인나 씨가 결혼했어요, 렌나?
1: 左手戴了戒指，应该结婚了。
0: 한나 씨가 집에 도착했을까요? 한나나 다到家了吗?
1: 한 시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1个小时前出发了，现在应
0: 이랄까요? 今天要工作到很晚吗?
1: 네,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 거예요. 今天工作比较多。生活当中的例子，只是听韩语的话有点陌生啊。但其实，对母语中文是中文的朋友来讲，应该是非常괜찮을까요?

0: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我这周呢, 要去济州岛旅行.
1: 와, 좋겠어요.
0: 나,
1: 매일

find our ways to complain.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뒤집어 생각해보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진짜 우리 뭐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아, 왜 이렇게 요즘에 휘발유 값이 비싸지는 거지? But you still have a car to fill up your gas, right? 뭐 이런 것도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얘기 참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But that means that you're surrounded by good people. So we are probably never going to stop complaining completely. Now, flipping the thought around can make the same situation feel a little different. And sometimes the thing annoying us today is also proof that something in our life is still there.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all the time whenever we feel like complaining, okay? So for this particular day, no more complain, but let's try to fill up this morning with some good and positive energy, oka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I'm your host, Summer.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룹.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가 다 켜놨죠.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같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I want you guys to participate a lot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lright, 우리 용사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께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heroes today are starting off their morning with Morning Groove. We have some nice and lovely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호박맨, 닥터페이퍼, 우리 반장님, 영H, 맨스브로우,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코코 모닝그루버, 우리 상민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모닝그루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굿모닝!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모닝그루버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울려, 백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예방이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 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겹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드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e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two times in a year.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모닝 그루버, 썸머님 드림 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 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모르겠네. 요즘엔 드림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nd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제 넘어갈까요?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l right, morning viewers.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change in the weather these days, how it's chilly in the morning time and how it's gotten a little hot during the day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utumn, everyone. There must be som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and try because of this nice changing weather.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보듬지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약간 쌀쌀하면서 시원하고 쾌청한 날씨잖아요. So weather's gotten really fresh these days. So I think it's the perfect time for you to enjoy some outdoor activity. 오늘은 버킷리스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ot about your life bucket list, of course. 여러분들의 인생 버킷리스트.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 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너무 그동안 썸머썸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희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 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 초등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아이들 명작 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 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돼.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Hello there, Subby Morning Groover, leaving me a comment.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Subby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talking about our beautiful bucket list for this autumn season. 어떤 bucket list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이번 가을 bucket list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토 모닝 그룹어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저는 체중 감량을 버킷으로 삼아봅니다. 딱 3kg만요. 절주도 함께 말이지요. 이 좋은 날씨의 유혹에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So losing weight, 3 kilograms of your weight, and you're also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too. Although the weather is beautiful, you're going to restrict yourself a little bit to take care about yourself. So that's great. 이렇게 또 즐길 건 즐기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뭐 단순히 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체중 감량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talking about losing weight.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you would receive it once I say this. 되게 뭐 좀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랐잖아요.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와,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t respond. 근데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선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 모닝 그루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가을에 제 아내랑 또 막둥이랑 가까운 이웃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youngest this fall. We were so busy this summ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여름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 것 같죠? 은근히 못 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nd also

right.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our Moony Moony True Moony Morning Groove. Good morning. Okay, so I did ask you guys for an advice of what to respond when I hear the word, oh, Summer, you're so skinny. And a lot of you guys actually responded.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 힝 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 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썸머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na lie.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룹어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R&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서트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아,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Aserto Union, Think About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2: 생방송으로 오늘 문 활짝 열렸죠. 보는 라디오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1: We always have our viewable radio available for you, so you can check that out on our YouTube live stream.
2: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1: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2: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1: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2: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1: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2: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1: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2: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 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에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1: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2: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오케이 넥스트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1: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2: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진짜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1: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2: 이게 또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가을 버킷 리스트는 가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곤해서 딸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마음에 10월달 안으로 야외에서 어제 서울 언박싱에서 소개시켜 주신 축제나 즐길 거리에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에버랜드 땡! 그 자연농원이었죠, 과거에는. 네, 오픈런 해서 마감까지 한번 놀아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스러운 날씨에 with your daughte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in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찌 좋을 때 꼭 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1: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2: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바세 바세 바세 후 바세 후 바세 후.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바세.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자, 여러분들, 유 바이브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바세 바이브, 오케이? 바세요.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시간 안에 쏙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Boyin' Radio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Box it! Box it! Do do do do do box it!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티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deo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띵띵띵띵띵띵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사진 모닝 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 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준 적 있고 한데 이 사고 나서는

0: 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1: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0: 소름이다. 혹시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우후!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열을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e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본바인가요? 본바스티?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Bombastic Air, Jesse Matador.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책방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What?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룹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리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추천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the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driver,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극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라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초롱짱 모닝그루버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짱님께서 좀 늦은 굿 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에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까죠?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감사합니다. Marco Polo says, 앗, 깜빡했다. 어제 12시 TBS FM 서울 언박싱 못 들었네요. 오늘 12시에 꼭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니에요. It's gonna be aired only on Thursdays. I know.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하는 거여가지고 네, 목요일 12시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TBS는 어떤 방송국입니까? 재방송의 방송국이죠? 너무 슬프게도. 토요일에 재방송이 돼요, 12시에. So if you have the chance to take a listen to it on this Saturday for a rerun, 아니면 또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고요. 네,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So a lot of staffs and other people from different departments, they are working really hard for this particular show. 라인업도 굉장히 좀 다음 주에는 신현준 씨 나와요. Do you know 기봉이? Do you know 신현준? Do you know 서울 명량시장? 이분께서 또 이제 서울 이야기 들려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TBS에만 고정하세요. EFM 들었다가 FM도 들으셨다가 또 아침에는 모닝그루브 드셨다가 예. 마크 폴로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시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서나 좀볼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next Wednesday. 저희가 휴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수요일 생방송으로 돌아올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FR David the Word로 시작해 봤습니다. FR David Words to get us started on this Fri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everybody. You're listening to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October 2nd, second day of October, Friday, and the time is exactly 10:05 right now.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a 보이는 라디오.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or just come directly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보이는 라디오 as well. And if you want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12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Drop by anytime. It is open 24 hours. You're always welcome here.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in the morning,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and a 다시 듣기 channel, which you can access any time of the day. YouTube에서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또 다시 듣기 채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다시 보기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이용도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appy Friday, everybody. Hope you're having a good time. Quite chilly, huh? Keep going님이 일교차가 크네요. 밤에는 제법 쌀쌀해서 보일러라도 켜야 하나 싶네요.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 There's a big temperature swing day and night, morning and evening, right? And keep going. We thought about the, you know, starting the boiler, turning up the heater. Huh? 와, 그런 날씨가 됐나요 벌써? 날씨는 가을가을하네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 일교차가 장난이 아니네요. Temperature swing is really crazy over the past three or four days. And you, as you can see, I have my allergic rhinitis symptoms. You can hear it right over the radio, huh? 아, 또 알러지가 발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이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If you are hosting a show, pronunciation is really a sensitive matter, I guess. Enunciate, 뭔가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클리어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의. 최대한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평소에 말할 때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는 편이고 굉장히 흘리듯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I'm a type with not so clear pronunciation in my just you know speaking you know situation, normal you know personal person to person kind of speaking you know environment. I do not have a clear pronunciation. I felt like. 근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교정이 되었는데요. So as I started hosting this show, you know, I think my pronunciation has gotten much better. I'm not sure in personal settings. 물론 적어도 이제 방송할 때만은 발음이 상당히 많이 정확해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그래서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힘든 발음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words that are really challenging to pronounce. 정말 약간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하면서 아, 그 단어가 나오면 아, 저 단어 나왔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발음도 갑자기 버츄얼하게 되고 그죠? Even that it's all psychological, I think. If I see a word that I have experience of, you know, butchering in the past, I have this fear. Oh no, no, not again.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펠링하고 조금 많이 다른 단어들 있죠. Colonel, C-O-L-O-N-E-L. 이걸 누가 Colonel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콜로넬이죠, 콜로넬. 그죠? But you pronounce it Colonel. 그 다음에 또 이제 R과 L의 조합은 참, 아, 너무 힘들죠. Rural, rural, 시골. R-U-R-A-L, rural. 지금도 안 되죠. Rural, 막 우우 막 그런 거 같죠. I guess the classic word that gives you trouble due to RL combination is a world. World. World는 이제 아까 FR 데이빗의 world하고 world 다르죠. World. How about a girl? Girl. Girl. Worldwide. 그죠? 또 garlic. 갈릭, 갈릭이라고 하면 되는데 갈릭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는 가죠, 그죠? 왜냐하면 갈릭이란 단어는 없으니까. 근데 world인 경우에는 world란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you have to pronounce it right, world. 근데 garlic은 there's no like 갈릭, 갈릭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So you can just say garlic, right? How about literally, literally, literally, L이 두 번 나오고 또 R까지 섞여서 literally speaking. 저도 이게 확실히 정확히 안 돼. Literally speaking, I think if you pronounce T as in T, like the British style, I think it's better. Literally. 하지만 저는 이제 British는 아니니까 literally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음절 강세 때문에 헷갈리는 단어 굉장히 많습니다. Due to sort of a unique placement of accent in a word that gives you trouble sometimes. 제일 힘든 것 photography photograph photograph 사진하면 그냥 photograph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명사화가 되면은 photography 사진 photography 이 photography에 이제 사촌들이 있는데 choreography 이 안무를 choreography 그러니까 the accent is on the o 두 번째 음절 photography, choreography. 또 힘든 게 cinematography, cinematography. 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읽을 때는 괜찮죠, 제가. I have no, you know, problem. You know, if I put my mind to it, photography, choreography, cinematography, right? 근데 이게 문장 중간에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그게 that movie features a great cinematography 막 이렇게 액센트는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하기 힘든 영어 발음을 한번 그 두려움을 한번 마주하는 시간을 뭐 마주해봤자 제가 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어떻게 발음을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음 데이로 오늘 하죠. 발음 데이. The pronunciation day. English word pronunciation day as I declare today. 어떤 단어들이 발음하기 힘드신가요?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보내주시고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테리 펜더그라스의 곡인데요. Say It.

itinerary. 빨리 하면 itinerary. itinerary. 와, 힘들다. 진짜. 2033님. 새싹이신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보내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더 답답해지신 건 아닌가. itinerary. 요즘에 이렇게 AI에 발음하는 법 알려줘라고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itinerary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식은 보통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itinerary에 가깝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쳐봐요. 이거 발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한국식으로 알려줘요. So itinerary. 좋은 거 배웠습니다. 2033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데 one of the word that people complain of is genre. genre.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얘기하잖아요. 장르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어요. genr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게 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어떤 거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인데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아 그렇게 읽는 거였구나. Speaking of itinerary. 문서로만 보고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는 단어. 막연히 마음속으로 이터널러리라고 하고 있었네요. Yes. I think we can share the sentiment. Itinerary. Itinerary. Thanks to 2034님 연습하게 됐네요. 아까 genre죠, genre 맞아요. John, the point is ra. R-E가 라처럼 발음돼서 music genre ra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Course입니다. All the love in the world.

0: People Bryson, Regina Bell, A Whole New World. World. 죄송합니다. So I'm asking our kitchenims, what are some words that are that make you kind of think twice about the pronouncing that word. 그 단어가 나와 있으면 아유 그냥 읽지 말자 그냥. 8408님 주셨습니다 문자로. Literary 이게 어렵더라고요. Literary. The thing is, if you pronounce it the American way, which pronounce a T as a lil, right? 이게 if you pronounce it the British way, it's kind of easier. Literary, still difficult, but easier than literary, right? Literary 하면은 이제 문학이란 뜻이죠, 문학에. But if you pronounce it the American way, literary. 아까 literally라고 말씀드렸죠, literally.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Literary 한번 들어볼까요?
1: Literary.
0: That's the American way.
1: Literary.
0: How about the British way?
1: Literary.
0: Yes, much better.
1: Literary.
0: Literary, huh? Yes. Let's go with the British way. I like the British way. 제 예전에 우리 크리스티나 PD님 모셔가지고 그 British 스타일로 한번 저희 배워볼까요? And the one of the word that I mentioned in the intro, this is kind of a very traumatic word for me because I butchered it several times on air.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제가 망친 발음이거든요. 얼마나 망쳤냐면 막 이 단어를 발음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웃음을 터뜨린 그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수의사인데요. Kind of a literary보다 한 몇 배 어려운 건데 veterinarian 수의사 veterinarian 정말 힘들죠. And again, if you pronounce it the British way, it's much easier. But it's those American, you know, pronunciation that you know treats T as L, veterinarian. 이렇게 하면 힘든 쉬운데 막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 있고 빨리 읽어야 될 때는 veterinarian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pet doctor, animal doctor 그렇게 대신해서 읽었던. 한번 미국식으로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Veterinarian. 그렇군요. Veterinarian이라고 하네요. 보통은 veterinarian이라고 하는데 영국식 들어볼까요?
1: Veterinarian.
0: Veterinarian. 영국식은 좀 약간 다소곳하게 얘기한 그런 게 있네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Veterinarian. Veterinarian. 아, 참. 노래 듣고 올까요? 또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jewelry라고 하더라고요. Jewelry. 근데 제가 이 노래 단어에 이 폭탄을 계속 심어놨네요. 보니까. Jewelry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uperstar.

jewelry 슈퍼스타였습니다. jewelry. I think jewelry 이거 참 힘든데요. jewelry, jewelry. How about the British way? Jewelry. Jewelry. Jewelry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I guess the correct way is jewelry.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얼리 그 걸그룹도 주얼리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그죠? Okay, how about this one? 7582님께서는 저는 vulnerable 아니면 vulnerability 이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수능 공부할 때 영어 지문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이건 뭐냐 했고 읽어보려다가 이게 맞나 싶었네요. 뜻도 아직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상처받기 쉬운이라고 나와 있어서 뭐 이런 단어를 만들었나 싶었다는. 지금은 뭔지 감 잡았죠. 취약성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582님 says, I remember struggling with the words vulnerable and the vulnerability. I guess that L and N in two straight syllables.

0: LNN. I came across them in an English passage while studying for the Korean SAT, and I remember thinking, what on earth is that word? Then I tried to pronounce it and thought, am I even saying this right? I still remember the definition, easily hurt, right? But, you know, now I think I know, finally get the idea behind it as a 취약성, right?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라는 말씀이죠. Vulnerable, vulnerable, and vulnerability. 한번 들어볼까요?
1: Vulnerable.
0: Vul, no. 그러니까 L 다음에 N이 오는 게 그게 참 힘든 거죠. Vulnerable, vulnerable.
1: Vulnerable.
0: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the British one.
1: Vulnerable.
0: Vulnerable. 좋습니다. It's not too bad, right? 하지만 이제 수능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So there are, you know, what you call a tongue twister, like drills. Drills that make you say the difficult words in series to kind of... you know, practice your pronunciation, kind of give you that agility with your, I guess, tongue, I guess. 그래서 R, L, E, tongue twister 이제 훈련 드릴이 있거든요.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굉장히 쉽죠? Red lorry, yellow lorry, red lorry, yellow lorry. 그 다음에, SH하고 S 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런 drill도 있습니다.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와 힘들다. How about TH?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TH가 그 번데기 발음이죠. 그죠? 발음 기호에서. 그게 참 힘들죠. The 33 thieves thought that they thrilled the throne throughout Thursday. 왜냐면 that하고 they는 TH가 아니라 그냥 D 발음이잖아요. 그죠? 와. 이 굉장히 멋진 드릴인데요, 이거. How about F and P pronunciation drill?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와, 다음에 7582님께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큰 공장장인가? 안 간 큰 공장장.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또 한글로 이제 한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that's another business. 그죠? 이 지금 영어도 힘든데 한글까지 지금 하면은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이것도 힘든데 지금 그죠?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 힘드시죠?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3, 4부로 들어올게요. 마이클 잭슨 또 하나 폭탄이 숨어있네요. Man in the Mirro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 a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C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and come join us. 또 실시간으로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You can send your text message to us at the #1013,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the song requests, shout outs, and just random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Let us know how you are doing and let us know where you're listening from.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 아무런 어떤 feedback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since we didn't have the hump day English this week, I guess it is sort of a substitute study day today. Studying not the expression, but the, pronunciation aspect of English language. 역시 참 이 발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방송하면서 이 영어 진행을 하면서 이 발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걸까? 어떻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But I think I'm getting there. It's one of the biggest worries that I had, taking on this job as a host of the show, which is over 3 years ago already, was my pronunciation.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때 제가 이제 평소에 이 뭐 친구들과 가족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정확한 발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흘려 말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게 많은 부분 바뀌었다. For the better, I guess. 그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또 노력으로만 어떤 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I think to a certain degree, I think you can achieve it by sheer effort, but beyond a certain level, I think I might require some, I don't know, talent or some, I don't know, I guess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born with. 치아 구조나 뭐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타고나야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s, 약간 발음 얘기 조금 쉬다가 바통 터치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As you know, there is a rock festival going on down in Busan this weekend. 아주 부산 락 페스티벌도 아주 큰 락 페스티벌로 성장을 했죠. And I see a lot of great acts actually coming this weekend. One of the notable headliners is Megadeth. 와, 메가데스가 헤드라이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참 좋겠다. 정말 기다려 지겠다. 예매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데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 song is Trust.

A couple of tracks, Megadeth, Trust, and the Libertines. Song title was Don't Look Back Into the Sun. Actually, a couple of headliners for this Busan Rock Festival. 이번 주말 Busan Rock Festival의 그 headliner 두 분, 두 밴드 연속으로 들려드렸는데, 와,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 think their lineup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year. 매년 굉장히 그 라인업이 좋아지는, 헤드라이너가 좋아지는 멋진 그런 락 페스티벌로 성장을 하고 있군요.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and maybe head into our 바통터치 segment for today. 뽀글린 같은 경우는 regarding our topic of, the challenges with pronunciation. 뽀글린 says, 이름이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이. 고유명사는 이 본인만의 발음도 있으니까요. I think the names are especially difficult to pronounce. Proper names can have their own unique pronunciation after all. 예를 들어서 사울러스로는 S-A-O-I-R-S-E-R-O-N-A-N 이 왜 사일러로넌인지 그 다음에 킬리언 머피 C-I-L-L-I-A-N 머피가 왜 킬리언 머피인지 실리언이 아니고 말이죠. There are really weird cases of pronouncing certain names. I guess to each their own. I mean, it is their name. So however they want to pronounce it, I mean, it is up to them to decide, right? 하지만 사람들이 저 이름을 왜 저렇게 발음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or example, my name EQ. Some people, in the States used to pronounce it just as ick. Because there's no capital Q kind of, some records would show like capital E and small letter Q, and then some would pronounce it as Ik Hwang, which is kind of not what I intended, right? 하지만 이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I guess, names are just very special cases, and you have to follow, what the owner of the name wants. 노래 듣고 와서 그럼 오늘 바통터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artist in the lineup for the Busan Rock Festival is 강산의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Miss Tambourine입니다.

Ra. John Ra. I guess the point is Ra.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발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련 선곡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I think since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proper, you know, pronunciation, hard to pronounce words, I think I'm anticipating a lot of songs in relation to that. 그런 또 anticipation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7582님 who says 신청곡은 생각나는 노래가 없어서 vulnerable이 들어간 노래가 있는지 찾아보니 셀레나 고메즈 노래 중에 vulnerable이 있네요. 저는 안 들어본 노래이긴 한데 가사에 vulnerable이 나오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듣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I couldn't think of a particular song to request, so I looked up songs that have the word vulnerable in them, and I found one by Selena Gomez called Vulnerable. Never heard the song before, but since the word vulnerable appears in the lyrics, I love to use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it carefully and really learn the word. I guess, yeah, listening to a song that has lyrics and contains the word that you find very difficult to pronounce. And if you sing along that song, I think that's one way to kind of learn the word, learn the pronunciation and be comfortable with it. 그죠?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Let's hear it. 7582님의 첫 번째 연결곡이 아니죠. 시작곡입니다. The first word, first song to start off the 바통터치. 이 곡과 또 연결해 주실 곡 찾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Selena Gomez입니다. Vulnerable.

That was 매일매일 VOS connection made by 조국님. Thank you for that connection. Nice to hear VOS. Whenever I listen to a song by VOS, I also remember one of our former hosts at EFM. Oh, I love Voss. 라고 그러던 VOS인데 I love Voss. 라고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저희 그 전 진행자분이 생각나는데 and also whenever I think of her, right? We think of the back. I think of the times when we had a full lineup of different programs and DJs. 당시에 TBS가 이제 EFM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될 때 많은 또 DJ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함께 하던 또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Someday I guess we'll have a full funding back and so that we can have those DJs back. 다양한 DJ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까지 그때는 있었는데요. Someday we'll have those lineup of people back and go full strength, I think, hopefully. 좋습니다. 마지막 연결곡은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 My Everything 하면은 그 다음에 이을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죠. Talking about My Everything, that song naturally lead to 박정현's You Mean Everything to Me. 제 친구 유민이의 주제곡이었는데 유민이 잘 지내니라고 personal 메시지가 주셨는데 That was a theme song of my friend 유민. Hope you are doing well, Yumin. 이렇게 personal message까지 주셨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Thank you.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next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Foundation Day. 개천절 또 대체 휴무일이기 때문에 또 special program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Okay, have a great weekend.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ere's a last connection made by 퇴근하는 프로도님 박정현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0: 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首尔我来了。
1: 哦，周一到周六12到1点，固定 TBS 101电台，一定要记住。Yeah!

0: 年卡了。
1: 哇，那你这个可别光顾着玩啊，还要学起来。那除了这种游乐园的学习法呢，还有一种方法，它名字有点奇怪啊，它叫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없으면 다음.
1: 아니, 5번 가요.
2: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0: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0: 아가씨,
3: 그 짝도 오일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0: 예.
2: 네?
0: 뛰는 거 금지.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 한 땀 한 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그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Bon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ing to play for you guys.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드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Westlife랑 Blue 세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DJ Bob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만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모닝그루브의 음악 시간이 돌아왔어요. 도레미파솔 음악의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It is a music session here on Morning Groov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원곡을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원곡을 한번 잘 감상해보시고 노래 참 좋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ile you'r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about to play for you, enjoy it and also think about the person, the musician who has remade this song, okay? And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자, 오늘은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황대일이라는 가수의 강요하지 마! 노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 give you a hint on the answer, 정답으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리메이크한 가수는요, Back to the 90s, 90년대 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혼성 그룹입니다. 한일 혼성 그룹. 밀레니엄 버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바로 이 그룹의 이름이거든요. It was also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So think of the computer scare around the year 2000, everyone. And you can get closer to the answer.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we just listened to 황대일 강요하지 마. And this is a song probably a lot of you guys might be a little familiar with. 여러분들, 이 노래 누가 어떤 가수가 어떤 듀오 어떤 한일 듀오가 리메이크했을까요? I guess a lot of you guys are getting the idea from now on. 우리 캔 모닝그룹께서 와우! 오늘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워갑니다. 이 문자는 100점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우! 리액션까지 곁들여 주셨거든요.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이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A few of you guys actually tri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so let's take a look. 우리 Lazy Groover says, 정답은 Y2K, 헤어진 후회라고 해주셨습니다. Y2K, Millennium Bug, Y2K, 헤어진 후회라고 해주셨고, 우리 얼짱님 볼까요? Y2K의 팬이라면, 마니아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죠. Y2K, 그런가요? 오늘 난이도가 너무 쉬웠나? Y2K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얼짱님. So if you're really into a certain artist, obviously you would look for the information and you would have this wide, knowledge about that idol group, right?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팬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쉽게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펭귄 킬러 모닝 그룹

Y2K라고 해주셨네요. So somebody's excited about Y2K. 인기 진짜 많긴 많았나 봐요. 그때 전 어렸었을 때니까 실감은 잘안 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DJ 바, Y2K 좋아하셨을까요? 아, MCM 좋아하셨나 그 당시에? 아니에요. Y2K, 아, 성시경 아닌가? 성시경 씨 인기 많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Y2K 좋아하신 것 같은데, DJ 바라면 Y2K 한 번쯤 좋아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밀레니엄 버그면 Y2K. 아, 이 곡은 그곡 맞죠? 헤어진 후에 원곡이 강요하지 마라님. I know it's really interesting to find out that the titles are completely different when it comes to those remake songs. They actually decide to change the whole entire title of the song, right? When they use the same melody, same lyrics. 자, 여러분들, 정답 아주아주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Y2K였습니다. Y2K was the answer, the name of the famous millennium bug, the computer scare back in the early 2000s. Y2K. 자, 이 곡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황딜 강요하지만,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황대일's first ever album, 강요하지마. Yeah, it was an upbeat dance song as you could listen. It was a dance song with a distinctly mid-90s Korean pop sound, and its melody was composed by 최병진, who later worked under the name 최성빈. 최성빈이라는 활동명으로 일하신 우리 최병진님께서 만드신 곡인데, Later, Y2K reworked the same melody back in 1999, so that was 4 years afterwards. 헤어진 후에 completely replacing the original lyrics and transforming the arrangement into a more emotional rock ballad style. And the new lyrics were written by 장대성, while 안성일 handled the arrangement. And the song became Y2K's breakthrough hit and even reached number one on Music Bang. 대표곡이죠? Y2K 이 곡으로 엄청 떴잖아요. 결국에는 리메이크한 곡인데 가사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멋진 리메이크를 탄생시켰습니다. And to give you some extra information, 고잭은 a member of Y2K shared a story from when he actually recorded the song. He explained the lyrics tell a very, very dark story. But he got along so well with the composer, 최성빈, and it really made him feel so comfortable that he thought he sang it quite cheerfully, and as a result, it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turned into a bright, upbeat track. But I think this applies the same for any other songs that was released back in 90s. 이게 꼭이 곡뿐만이 아니라 90년대 노래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테크노 비트의 팝, 뚱뚱뚱뚱 이렇게 신나는 비치 그런 멜로디 안에서 슬픈 가사들이 녹여 있는 게 90년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 노래인데 굉장히 막 댄스 노래로 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잊지 못한 나는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 다사를 들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들어있다. 이런 게딱 90년대 가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헤어진 후에, it's obviously a sad, sad breakup song. But then the melody, when you listen to it, you just want to dance to it. So that is the beauty of the songs that were released back in the early 90s. 그렇습니다. 우리 테테파파님께서 공감을 해주셨네요. 야다, 그리고 플라워 밴드 같은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시대죠. 떠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이 노래 맞나? 이거 야다 노래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건 좀 대놓고 슬프긴 하네요. I mean, the melody itself is not so upbeat when it comes to those rock ballads. 그리고 가사도 되게 슬프다기보다는 애절하죠. 그쵸? 가사들이.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플라워는 그래도 좀 신나는 노래 많다. 그 뭐냐? 뭐 애정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Oh my darling, my darling. 제가 밴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노래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Anyways, we're gonna get back to Y2K. Y2K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리메이크곡 안 들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This is Y2K 헤어진 후에.

0: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One, two, one, two. Let's go. Shake it.
1: Let me hear you say.
0: Boss it.
1: Boss it. Boss it. Boss it. Boss it.
0: 가사가 어쩌냐? Boss it. Boss it. Boss it. Boss it.
1: Boss it.
0: 좋아요,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쭉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Boss it vibe, okay? Do do do do do do. Boss it.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막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바,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박세! 박세! 뚜뚜뚜뚜 박세! 박세! 박세! 모든 게 다 박세! 일도 박세! 공부 박세! 모닝글 박세! 이 박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박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박세 박세 파츠라도 한 거네?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볼게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일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 so.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어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무도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랬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Bombastic Air, Jesse Matador.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새빵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What?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아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our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s.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정말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S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over,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따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인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the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서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ell phones back in the days. 라떼 핸드폰입니다. 지금부터 라떼 휴대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떼 휴대폰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할게요. 라떼 핸드폰은 어떤 기종이었는지, 핸드폰 벨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라떼 유행하던 핸드폰 등등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So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old cell phones that you used to use back in time. 라떼는요, 폴더도 폴더지만 슬라이드폰이 유행했었어요. 가로 본능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연부터 해서 라떼는 핸드폰에 큰 인형 악세사리 다는 게 유행이었는데 아시나요? 이런 사연도 좋고요. My phone back in the days had no colors on the screen. It was pure black and white.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 2G 핸드폰에 관한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또 추억의 핸드폰 하니까 또 추억의 핸드폰, 추억의 광고를 연상시키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 되는데 아마 박기용 배우였나 그랬을 거예요. 또 잘생긴 이분께서 맷돌춤으로 유명했던 곡이죠. Here is the Pussycat Dolls, Don't Ya.

All 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old phones,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여러분, 근데 핸드폰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시나요? Do you remember the thick black phone charging connectors back in the days? 검정색 휴대폰 충전 단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딱 그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납작하게 생겨서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불빛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충전이 어느 정도 됐을 땐 주황색,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 화살표 불빛이 들어왔었어요. I don't know if you remember, but anyway, 코코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 핸드폰을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공중전화 근처에만 터지는 시티폰이라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잘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좋다고 들고 다녔죠 라고 시티폰이요. 저는 이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공중전화 근처에 가야만 전화가 터지는 그런 핸드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티폰 저는 뭔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시티폰 세대시군요. 박희미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가로분릉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토 땡땡 스타텍 핑크도 인기 장르

난 아니었잖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역시 박희니 모닝그룹께서는 굉장히 핫한 핸드폰을 또 사용을 하셨네요. 가로보는 그 광고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그 광고. 누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로보는 핸드폰 꽤나 유행이었습니다. Those were very trendy phone back in time, right? I think people were very creative when it comes to designing phones back in the days. 요즘엔 핸드폰 디자인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디자인들이 정말 다 각양각색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했던 것 같아요. 0117 모닝그룹업께서 아 라떼는요 무조건 모토 땡땡 레이저폰이었어요. 저 이거 광고도 생각나요. 헬로 모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멋쟁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핫한 핫핑크였습니다. Yes, this hot pink color of Moto땡땡 phone was really trendy back in time. I do remember having that phone too. 저는 엄마가 아마 그 핸드폰을 사용했었고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갖고 싶었었어요. 얇고 너무 예쁘잖아요. 마지막에는 민트색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예뻤고요. 우리 신규 모닝그룹버시네요. 4277 모닝그룹버께서 고 이때였어요. 학기 초반에 긴급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소리 듣고 핸드폰을 창밖에 숨겨뒀었거든요. 담임선생님께서 지금 자수하면 안 때린다고 하셔서 고스란히 반납했던 기억이 있네요. 반납했던 폰은 2학년 끝나고 받았고요. 같이 숨겨놨던 짝꿍은 자수 안 하고 버텨서 잘 쓰고 다녔어요. 라고. Yeah, this used to be very common back in the days. Teachers would confiscate your phones if you were caught using your phones in classrooms. I was confiscated with my phone too, but I got it back after about like 2 months. 근데 요즘에 상상도 할수 없잖아요. 핸드폰을 뺏어가서 2달 동안 못 받는다? 핸드폰 없으면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떼까지만 해도 핸드폰 뺏어가는 거 되게 흔했습니다. 저희가 4277 모닝그룹밖에 선물 챙겨드릴게요. We're gonna give out a gift to 4277 모닝그룹. But keep sending those in. 계속해서 라떼 핸드폰 추억 보내주세요. 선물 더 챙겨드릴게요. Speaking of old phones,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당시 가장 핫한 휴대폰 광고에 나온 곡이죠. 이효리 분께서 나왔었나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들으시면 알 겁니다. You're gonna find out. This is Mary J. Blige, Family Affair.

And here we are to talk once again about some throwback phones back in time. 7529 그룹업계에서 고등학생 때 저도 폰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 있어요. 유유. 맞아요. 진동 소리만 윙 이렇게 나면 조용하죠. 그래도 누구야? 빨리 자수해. 핸드폰 꺼내. 이러면 이제 쭈삣쭈삣 핸드폰을 꺼내서 선생님에게 반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비트박스폰 기억하시나요? 신화 에릭이 선전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So there was a phone called beatbox phone. I mean, there were just so many different types of phones back in time and they had different names with it. 뭐 롤리팝, 붐붐 되게 많았는데 비트박스폰은 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슬라이드폰으로 된 그런 폰인가요? 광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이 에릭님이 핸드폰 광고에 꽤나 많이 등장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0362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첫 직장에 들어올 때 PCS폰이라고 부르는 휴대폰을 샀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시티폰을 사용했습니다.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발신만 되는 흐흐. 삐삐가 오면 와 삐삐 나왔어요. 긴 줄을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지 않고 마치 휴대폰처럼 사용했던 아직 가지고 있어요. 와, wow, you still have the city phone, PCS phone? That is amazing. 가끔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추억을 소환하시나요? 와, 이 삐삐 세대시군요. 그리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안 버리고 모시고 있던 핸드폰 소환했습니다. 오래되긴 했네요. And sent me a picture of all the past phones that they used to own.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이 핸드폰들. 정말 그 슬라이드폰부터 해서 폴더폰,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셨네요. 가로 본능도 보이고. 이거 다 작동이 되나요? MP3 폰도 있네요. 저랑 똑같은 기종인데.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열어보면 추억 소환 되게 재밌게 될 텐데. I wonder if your old phone number started with 016. 혹시 011, 016 이런 세대신가요? 궁금하네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re messages. 우리 3378 모닝그룹업께서 첫 폰은 G2입니다. 폰에 숫자로 하는 게임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봤거든요. 뭔지 생소해서. 근데 그냥 집에 있는 무선 전화기 같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집 전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2폰을 사용을 하셨군요. 우리 3378 모닝그룹업. And another message came here from Amy Hemi Kim. 저는 대학교 때 통학이 1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었어요. 경의선이라는 기차 타고 다녔는데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도 아주아주 간혹 받기도 하고요. 김태희님이 광고했던 뷰티폰 그립네요. 그 시절 그 기억도 만지작거리던 휴대폰도요. 라고 핸드폰 광고 진짜 많았는데 저는 김태희님 하면 그 초콜릿폰도 생각이 많이 나요. 뷰티폰도 있고 초콜릿폰도 있었는데 진짜 추억이죠. 예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쪽지로 줬었죠. You know, when you want to ask numbers to the person that you're interested in, we would just exchange a piece of paper that has your phone number written in it instead of just typing your phone number into their phones. 그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매뉴얼로 손으로 직접 써서 번호도 교환받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꽤나 잘 외우고 있었고요. 그쵸? We used to memorize so many different numbers back in time. 우리 제이크 재건 킴 모닝그룹업께서 예전에 애니 광고로 나왔던 광고 음악 또 하나 생각나요. 애니 밴드의 Talk, Play,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 노래 정말 저희가 아쉽게 이 노래가 없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래 소녀시대가 광고한 초콜릿폰 음악은 어떠신가요? Why not have a listen to this one?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Everybody, thank you for sending your message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소녀시대 with Chocolate Love Retro Pop Version.